아룬투 사람테 비니아 사람 테게 시카리테랑 아스오케소 티리아나 정에 람테케만 시카리테랑 부 이누다모니 아스오케소 단픽로 방소 아베르타 아르줄롱시 알랑리 돈 이누다모니 알랑리판 아르줄로 난리햄 아스오케소케 논 쿠푸딩 로마 라시 시카리테랑 게체탁둔 알람테 라헬로 티리야나 정에 라시알람테도코 아테케 가르비아카이 하코 아텐시 게크로이 망후 마테 슈퍼스티션 돌 봄랑푸 알람테 라시사람테푸로 시카리테랑 아소케소 티리야나 정에 비니 아사람테케 라보니 쩔로